0: 아래 쪽딴 스톱을 알아야 된 거라.
1: 이게 또야! 야,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 그라민 야, 말.
1: 소파 고에 아구라 끝나.
0: 저블록 아구라 아빠네, 너.
1: 야, 올라 이렇게 이름뭐 이렇게 야.
0: 올라, 올라, 올라, 그래. 탕안구 양, 탕안구.
1: 뒤에 니가 내 다치 놓아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렇게 야.
0: 이렇게 간 디노 랑 타올모. Happy birthday ya, Yang. Tapi adik kapan juga ya?

0: 찌르러 같은 거예요. 표현을 하려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 쏴버리고.

0: 눈만 맞추고
1: 그쵸?
0: 걱정할 신경 쓰세요.
1: 말 듣지 않을까요?
0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2: 같이 이제 미팅 하면서
3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래.

0: 먼지를 제시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원킬즈다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.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다시 해요. 경쟁이야.
6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해주세요.